0: 나가 생게 여기
1: 요래 칼이래 키냐
0: 나장 인기 이렇게
1: 요래 칼이래 키냐
0: 나장 신지 잡아
1: 요래 칼이래 키냐
0: 고바키로 모로
1: 요래 칼이래 키냐
0: 노래기에 주다 콴스
1: 요래 칼이래 키냐
0: 노래기에 주다 콴스
1: 요래 칼이래 키냐
0: 근데 쌤니 소위